0: 도니아로 왔고 따블리 누리아 마카파하의 아우말 마포키아의 도카고토 라란 아미누카이 사마아마아 인자 카하라탄 우방자키탄 우방자키탄
1: 우방자키탄